0: 있는 데 그러나 수수일 사이만 했는 지인수
1: Bouche tes papado, cette année la femme la bouche tes papado, bébé la bouche tes papado.